피우이 커 대발. 하기가대 파르카 블라그다이. 저도 볼다이 때 메뉴 라바 블라그다이. 미리 날 루티 바베 때 메 바스 타카노 이끄 까부루.